이 시간에는 9월 28일 월요일의 노동신문을 읽겠습니다. 1면에 모든 일꾼들이 견실하고 수준혁명의 인재가 되자 이런 결과 각지의 농촌들에서 기세충천하여 가을거지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단결 전거들에서 현지가 보내온 소식들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2면에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만년 대계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용도력, 한없이 뜨거운 열과 정으로 주체교육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 경리하는 총비에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길, 위대한 수령님께서 식민지 지식인의 불과 개영상 선생을 이 막자로 내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신 크나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기사를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을 비약의 복음으로 틀어지고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혁명이라들과 당의 은정을 전하며 양떼가 흐른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찾아서 쓴 글을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객관적 요인을 지배한 이런 제목의 기사와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 새 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전구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위력이 남김없이 당쪽 지도를 더욱 쉬는 소식을 싣고 사적 부문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공창군과 재룡군당위원회를 기사들과 컵연합계 업체 삼선광장의 오광호, 박순선 부부 당세포비서를 소개한 걸 그리고 우리나라의 송국향 선수가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 여자 역기 경기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한 소식과 당 사상 전선의 이익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각지 방송 선전차 방송원들을 소개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영광의 땅에 진심을 묻는 아름다운 여성들 이런 제목으로 스스로 근 100정보의 논을 맡아 관리하면서 알곡중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안악군 오국농장 일꾼 및 초급 일꾼 가족들을 소개한 그 사진과 함께 싣고 인성의 충성심도 량심도 빚긴다는 데 대해 쓴 기사와 손흥민군 군인들의 군사군 판체 막식이 웬행된 소식 그리고 조국이 감높은 칭호로 내세워준 사람들을 소개한 사진들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새 지방공업 공장들 사이에 사회주의 경쟁이 맹렬히 벌어지고 있는 소식과 중소형 발전소들의 정상 운영에 큰 힘을 놓을 때에 대해 쓴 기사 사진들과 함께 주고 특파 기자 소식들입니다. 신문은 6면에 허풍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제목의 리언제 법과 우리 생활과 사회문화 기사들을 싣고 나무대는 모스크바를 소개한 것에서 국제 소식들을 주었습니다. 지 오늘의 노동신문을 개관해드렸습니다.

0: 하회진 낙원을 하루빨리 일도 세우기 당제 8차들과 경제 사항이며 우리 당 품을 들여 실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난 5년간 날의 날마다 더 높이 더 빨리 위대한 우리 국가의 비약적 발전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제일 뚜렷이 안겨두는 것은 수도의 살림집 건설입니다. 언제인가 당과 정부의 책임을 끈누가 자리를 같이 하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은 자신의 수군 사업이라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신께서 맡아가자고 한다고 졸졸한 심중을 터놓으셨습니다. 위대한 오보의 수군 사업 바로 이것이 나라를 지금 줄기차게 이어진 새 시대의 평양 거기하고 찌르며 장쾌하게 일도선 수도의 이상 고리들을 떠받든 굳건한 초석이었습니다. 천주려 일도시 문명의 들에 평범한 수도 시민들이 입사하고 보통간 강한 다락식 주택구에 당을 받도록 한 생을 묵묵히 바쳐온 공로자들이 보금자리를 펴게 된 현실도 근로하는 인민들에게 영원한 만복을 안겨주시려는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수건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0: 수도에 소설한 새고리들은 하나를 건설해도 먼 서도 선색이 없기에 비상이 빠른 속도로 일한 격려하는 총비의 비범한 만능의 창조력, 크나큰 헌신이 나온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라고 하면서 국가설계처음국 처장 림영남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시민들에게는 100년 후에도 선색이 용한 새고리를 안겨주시려 깊은 밤 당주장연의 짐 형성안을 지도해주시고 때로는 현지에서 전경을 보아주시며 하나하나 이끌어주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완공 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주장연의 제8회 완강하게 대화해온 5만 세집 건설도 우리의 건축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도건설자들이 우리 국가의 부흥과 발전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개척자라는 남다른 영광과 긍지를 안고 배가 된 지혜와 열정, 투지로서 인민의 새고리들을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하게 완공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듯 새 시대의 평양 번영기는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문명한 생활 조건을 안겨주시려 불철주야의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업적으로 빛나는 불멸의 년대기 그 누구도 못 가본 개척의 여정을 그람없이 걸어 고창한 변혁과 실체를 안아올린 가슴 벅찬 투쟁기로 빛나고 있습니다.
3: 당주학년의 제9기 제2차 전원의 결정을 받들고 신양군 신여공장에서 생산 종상화의 덩음을 세차게 울려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우선 과학기술 법업실 운영을 정상화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현대적인 설비들을 정통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과류 작업반과 빵 작업반에서는 원료 배합으로부터 제품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공정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운영해서 질 높은 사탕 과자들과 빵들이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제품 작업반과 기초식품 작업반의 노동자들도 제품의 질 보장에 손차적 힘을 넣어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장의 특색이 살아나는 갖가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는 속에 공장에서는 단나무 열매 단무, 단나무 열매 과자를 비롯한 단나무 열매를 주원료로 하는 특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당이 지방발전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할 일념 안고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식료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 평양시 안의 유치원들에서 학령 전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지능 교육 방법들을 적극 탐구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동강구역 릉라 1유치원에서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따르는 유치원 교육을 원만히 집행하기 위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교양원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여주는 해보기 수업, 분과 토론회 등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는 한편 교편물, 다매체 편집물들을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만들어 지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치육 지원 프로그램 꽃봉오리 3을 새로 개발해서 저지원들에 도입한 창광유치원에서는 지능 놀이과 지능교육 도서 등

0: 지능 개발에 효과적으로 것과 함께 바둑 교육에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책임졌다고 지니고 대성구역 사목유치원, 령북유치원들은 로봇 모의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지능 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실내 공간들을 꾸림으로써 일상생활 과정을 지능형으로 되도록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위들 속에는 화성구역 화성 3유치원도 있습니다. 이 밖에 서성구역 중심유치원을 비롯한 많은 유치원들에서도 어린이들의 지능 개발에 대한 교육 교양 방법들을 부단히 담구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1: 다음, 중동을 피바다로 만들어 놓은 살인괴수인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가 최근 유엔회의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가 연설을 하려고 연단에 나서자 수십 명의 대표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나갔습니다. 한편 유엔 본부 밖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네타냐후의 회의 참가에 항의하면서 팔레스티나인들의 지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0: 다음은 폐수지를 재생기용하기 위한 기술적 성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수지에서 새수지 또는 휘발유로 재생시키기 이미 상업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화학적 회수라고 부르는 기술은 비록 원가가 높은 것과 관계가 있지만 화석연료량과 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주의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화학공장 운용 기업들은 해당 관리란 업무를 적극 추진합니다. 폐수지 재생 리용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서 효율 높은 수지 회수 체계를 세우며 생제품의 리용을 장려하는 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수지 재생 리용 기술에는 크게 세 가지 회수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수 방식입니다. 이것은 폐수지를 소각해서 얻어낸 에너지를 전기 생산 등에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일반적입니다. 현재 약 70%의 폐수지가 이 방식으로 처리다. 그런데 이 방식은 폐수지가 자원으로 없고 소각 과정에 탄소가 산생되는 문제를 입니다. 둘째로 물리적 회수 방식입니다. 약 20%의 폐수지가 방식으로 있습니다. 세척 분쇄하고 성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 조건에서 다시 성형하는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실내로는 수지병 회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같은 종류의 수지만을 회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 재생하면 수지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셋째로 화학적 회수 방식입니다. 이것은 화학적 처리를 통해 폐수지를 분자 수준으로 분해했다가 새로운 물질로 재생시키는 방식입니다. 화학적 회수 방식에는 폐수지를 기름으로 전환시키는 기름화,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추출하는 가수화, 수지의 특성이 유지되게 하면서 재생하는 단양체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의 우점은 폐수지 속에 여러 종류의 수지나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해도 반복적인 재생 이용이 가능하며 그 품질이 원래의 수지와 같은 수준에 도달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폐수지를 이용해서 새 수지라는 방법은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수지 제조 방법에 비해서 원가가 두세 배 더 높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 탈화, 안전한 자원보장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있습니다. 보도를 담당해 전희심 고명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립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오늘 이 땅 위에 연이어 솟구쳐 오르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무수한 실체들. 이는 자립이자 곧 자주이고 애국이며 자존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해주는 기념비적 창

0: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엄혹한 시련을 뚫고 헤쳐야 했던 지나온 10여 년의 나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언제나 높이 추켜두신 것은 자립자력의 기치였다고 하면서 기계공업성 부원 김영혁 동무는 말했습니다.
1: 수많은 단위들을 찾고 찾으시며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진리를 심어주시고, 설사 크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체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높이 평가해 주신 우리 총비서 동지십니다. 정말이지 경량한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혁명해온 궁지 높은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자력갱생의 길이자 곧 자존과 본영의 길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갖게 되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대형 압축기 생산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일부 일꾼들 속에서는 비료 생산에 필요한 압축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립의 신념, 존엄과 명예를 지켜내는가 지켜내지 못하는가 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용성의 노동계급에게 그 중요한 과업을 맡겨주셨습니다. 당정책을 무조건 결사관철한 빛나는 전통이 있는 이 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전세대들처럼 무조건 해내리라 굳게 믿으시었던 것입니다. 찬바람 부는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먼 길을 달리시어 대형 압축기 생산이 마감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찾으시었을 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러 대의 대형 압축기들을 보아주시면서 힘있는 기업소인 용성의 기세가 대단하다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영적인 전통이 맹맥히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최상의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크나큰 믿음과 정력적인 영도로 용성의 노동계급을 기족의 창조자,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워주시며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못해낼 것이 없다는 자립의 신념을 더욱 백배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그의 용도를 받으며 용성의 노동계급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는데 우리가 더 빨리 전진하고 비약하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간직했습니다. 어찌 용성의 노동계급뿐이겠습니까? 지금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뜻깊은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강원도 인민들이야말로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 못할 일이 없다는 우리 당 정책의 생활력을 자기들의 견실한 애국충의심과 완강한 노력으로 실증해가는 우리 시대 개척정신의 소유자 전형들이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길도 주저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 기어이 끝을 보고야만은 강원도 사람들의 투쟁기풍을 온 나라가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하여 눈부신 결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려는 것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틈없는 의지이라고 하면서 청진버스공장 지배인 황광일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최고인민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강과문으로 쓰고 철저히 자력에 의거하는 원칙과 문제 처리 방식에 일관하게 우리는 우선심이 아닌 자진심으로 자기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성실할 수 있었고 그 어떤 하격이나 경제적 지원과는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전체할 수 있었다고, 비록 걸음걸음이 힘들고 모든 것이 부족하였지만 오직 자기 힘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신념이 확고했기에, 그리고 우리 힘을 확신했기에 본인을 주수없이 힘껏 더 많이 해제낄 수 있었으며 그것도 전례를 초월하고 세상을 본인을 주수없이 힘껏 더 많이 해제낄 수 있었으며 그것도 전례를 초월하고 세상을 놀려는 폭과 심도로 진척시켰다고 긍지 높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정신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것은 남에 대한 우선심에 기대했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면 절대로 이루지 못했을 우혁명이 고귀한 자산이고 참으로 뜨뜻한 우리 자부라고

0: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1: 이런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에서도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 것이며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리념을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갈 것이라고 긍지높이 선언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그의 틈틈없는 의지,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솟아나는 눈부신 창조물들을 대하면서 우리 인민들은 믿을수록 강해지는 것이 자기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용도 따라 자립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끊임없는 전진과 비약을 일으켜 나갈 때 인민의 모든 꿈, 모든 리상은 눈부시게 실현될 것입니다. 자립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녹음 구성, 복음 혁명의 새 시대. 15시 보도가 있고, 16시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 보도가 있습니다. 18시에는 특집, 내봉산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19시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6분 시 생활의 문길이 부른다. 20시 보도, 20시 13분 혁명 전구에 새기신 군마행군 좌우,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예보.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27분 방송국 시대의 첫자리.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언제나 우린 노동계급의 힘과 지혜와 슬기를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줄기찬 전선과 도약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경이하는 김종훈 동지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은 애국적이며 영웅적인 노동계급의 대부대를 억세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직청중앙위원회 부부장 전영훈 동지는 경이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보다 큰 승리를 향한 진로를 펼쳐가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강제 구차대 이후 찾으셔야 할 것, 돌보셔야 할 일이 그토록 많으신 속에서도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 제일 먼저 만나시어 뜨거운 경의를 표하신 근로자들도 상원의 노동계급이었고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15번째로 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에 자리를 함께하신 국민들도 다름 아닌 천성의 노동계급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을 창조와 변혁에 가장 힘있는 역량으로 또 경결한 혁명정신과 고귀한 풍모로 온 사회를 이끄는 선봉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당중앙은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는 최상체대의 사랑과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결정관철의 첫해를 자랑찬 중산성과로 빛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평범한 근로자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주실

0: 오보이의 따뜻한 정과 믿음은 우리의 노동 계급으로 하여금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전위부대의 기상과 본대를 힘있게 돌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직청중앙연회 과장 최정국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우리 측의 초지하 전동차와 용성에서 타오른 새시대 천리마 정신, 집단적 혁신의 공화를 치켜들고 당정책 관철의 결사대, 초쿠대의 용의를 빛내인 금골강산 4호갱 고경찬 용공사대를 비롯하여 우리의 미동원 노동계급이 새겨가는 빛나는 이윤들은 모두 위대한 오보이의 뜨거운 사랑과 종, 크나큰 믿음이 떠올린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뜻깊은 올해 당제 9차대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온나라 노동계급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며 상원과 춘송에서 타오른 기적적 중산의 봉화도 절세 위인의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삶의 전부로 간직하고 오직 당의 용도만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노동계급만이 창조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종말이지 격리하는 청빛의 동지의 손길 아래 오늘 우리의 노동계급은 기존을 타파하고 한계에 부단히 도전하며 기적과 혁신의 활로를 힘차게 이뤄나가는 전위부대로 더욱 옥세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0: 다음. 지방발전정책 대상건설을 위해 판문구역에 다녀나간 인민군 관병들이 혁명강군의 기세든 없이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인민생활을 근본적으로 연속적으로 개변 향상시키려는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각 부대 지휘관들은 건설장마다의 당정책이 맥박치는 구호와 표어들을 집중 예시하고 군인 대중의 앙량된 열의를 북돋아주는 선동공세를 박력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공업 공장들과 병원 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이 영광의 연대기를 휘날리며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경공업 공장들의 골조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낸 성과의 토대에서 부대에서는 설계, 시공, 감독 일꾼들 사이의 협동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공법들을 적극 다음구 도입하면서 외벽 타일 붙이기를 마감 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인내의 공장들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일도 세울 일념을 안고 군인 건설자들은 건설물의 질 제고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면서 건설장 주변 환경 정리도 번듯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앞선 작업 방법을 활용해서 병원 골조 공사를 결속한 군인 건설자들이 내외부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모든 공정이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자재를 절약하는 과정으로 되도록 기능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데 모를 받고 이중 시공과 배선 시에 내밀었습니다. 종합봉사소 건설을 맡은 인민군 관리들도 실용 수준을 제고하고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면서 공사에 성실한 땀과 정성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발전협의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는 군인 건설자들의 충성과 애국의 힘과 열정에 떠받들려 파리의 경공업 공장들과 종합 자리를 떠올리며 그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2: 당제 9차대의 결정관 자손 북창 화력 발전 요의 일꾼 노동계 전력 각사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발전 설비들의 정상 운영을 중심거리로 들어지고 담당 기사와 운전공, 조작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용 이 직장 3동자 기술자들이 소에 맞게 조작과 운용을 책임적으로 하고 설비에 걸 들이면서 맡겨진 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용 4직장 5직장에서는 보일러 개통에 대한 급수 및 고절과 진공 개통 합리적으로 열 손실을 극력 줄이고 연소 효율을 높이는 등에 대한 기술 관리에 깊은 준수 증산의 경험을 높입니다. 선행 공정을 담당한 하차 직장과 운탄 직장의 노동자들도 과학 기술의 장성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새로운 기술 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방 직장을 비롯한 보장 부문 기술자들 자체의 힘으로 필요비와 자재, 보조품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해서 전력 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0: 당제 9차대회 결의에 또 전화선 강동지구 기업소의 일꾼들과 간부들이 석탄 조국의 부강 번영에 참여하지 할 애만 안고 석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대중의 혁명열 애국열을 불러일으키 선전선동 사업 공세적으로 벌리며 생산 조직과 지위를 박력 있다 가고 있습니다.

0: 탄광 전진갱에서는 탄상 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다음 교대에 도와주기, 한타도하기, 한발파도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벌이는 한편 합리적인 접을 적극 받아들이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갱의 일꾼들은 곤양기와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 자기의 성명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정상 운영에 필요한 부속품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 탄광 혁신과 령남 탄광 일갱을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구를진을 확고히 앞세워 전망성 있는 탄밭들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려 재탄과 운발에서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전진하는 조국의 빛과 이를 더 높은 열이 안고 증산투쟁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기업소 일꾼들과 단부들의 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석탄 전선을 힘있게 지원할 때 대한 당에 들고 송중앙기관 종무원들을 비롯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석탄 생산에 절실한 지원 물자들을 마련해서 보내줌으로써 지하 전투병들의 증산 열기를 고줍니다. 산업성과 교육공업성, 공업성, 재정성의 일꾼들은 인포 청년 조양 탄광, 해안 청년 탄광, 봉천 탄광이나 탄광의 물질 기술적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요에 장악하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했습니다. 석탄 전선을 돕는 것이 나라의 경제 발전과 있다 있다는 확고한 데 인민 봉사지 중앙운의 혁명 사족지 건설국 중앙 산업 미술국의 종무원들도 많은 양의 비아린과 식료품, 생활 필수품을 탄광들에 넘겨주어 탄부들의 애국 요리를 적극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교위원회와 외무성, 화학공업성, 량국관리성, 건설건재공업성, 수산성에서는 생산에 절실한 보석품들, 노동 보물자들을 마련해서 대천 이파년 탄광, 득장 청년 탄광, 송남 청년 탄광, 월봉 탄광 등이 지원했습니다. 석탄 전선에 대한 지원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농업위원회와 최고재판소, 직공업성, 교육성, 대외경제성업성, 체육성, 품질감독위원회, 리온전국, 국가해사감, 기상수문국, 불계총국에서도 생산 활성화에 필요한 자재 등을 해결해 주어 지하 전투병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습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농군맹중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건설감독성, 문화성, 국가검열, 자몽업국 등에서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확보한 수많은 물자들을 탄전들에 보내주었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 탄부들과 한 전호의 선심정으로 탄광 지원 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집어추가하고 있습니다. 피내 구군들 많은 공소들에서 공룡 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의 탄차 베아링, 접봉과 각종 소금료조, 당제 결정관천에서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고 있는 탄부들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평안남도와 자강도의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탄광을 위한 일이자 나라를 위한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송이꽃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탄광들에 보내주므로 석탄 생산자들의 증산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0: 우리나라의 송국향 선수가 제20차 아시대회 여자 력기 69kg급 경기에서 했습니다. 20 실행된 기간은 끌어올리기에서 121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끌어올리기에서 101kg, 축효에서 102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축효에서 152kg을 올리고 203kg, 세계 신기록, 신기록, 대회 신기록, 종합 200kg의 성적으로 1위를 하고 영예 금메달을 했습니다.
2: 러시아 연방국 성원들이 최근 모스크바에서 마약 범 체포하고 316kg의 코카인을 압수했습니다. 범죄자는 빈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마약을 밀매하는 것을 전업으로 하는 조직 범죄 집단의 성원입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북부의 요구 지역 꽝량을 비롯한 중부 이남이 지역에 구수 온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과 중화예수 비가 백두산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맹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이 일부 지역과 북동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용량 양으로 시를 비롯한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고기압과 소기압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봐. 그러므로 평소 주로 개이겠으나 오지겠으며 밤이 대체입니다. 중의 요루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평안북도 강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밤에 10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리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때 2mm 미만이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태천, 김하를 비롯한 고이안 일부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으로 북서풍이 초당 1m로 불겠으며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과 남서풍이 초당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다.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4도씨, 내일 아침 최저 12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0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청진, 해산, 남포, 라손,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문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신의주 24도씨, 해주 26도씨, 사리원 25도씨, 강계 22도씨, 문산 23도씨, 함흥 25도씨, 청진 23도씨, 해산 20도씨, 남포 24도씨, 라손 22도씨, 개성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비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 개이겠으며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흐리겠으며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1도씨 20도씨, 신의주 11도씨 23도씨, 해주 도씨 26도씨, 사리원 12도씨 26도씨, 강계 5도씨 23도씨, 문산 13도씨 3도씨, 함흥 14도씨 25도씨, 청진 10도씨 21도씨, 해산 2도씨 21도씨, 남포 14도씨 20도씨, 라손 9도씨 21도씨, 개성 5도씨 20도씨 정도입니다. 바다나십니다. 오늘 전반의 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니요. 조선 동해의 상은 개였다가 흐리고 조선 서해의 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m로 불고 물결은 4내지 2m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의 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평안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10 내지

0: 3개불구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강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3개불구 물결은 0.2m입니다. 조선 서해 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5m로 3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2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5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 이 시간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지우신 불의의 거전점 용자 대동강의 해맞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위는 절세의 위. 경종운동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이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녹음 구성 복원혁명의 새 시대 우리 당이 구성하고 강력히 실행해 나가는 천사만사 중에서 인민의 생명안전망 증진을 도모함은 항상 첫자리에 놓여있다. 지금도 동당 장군 75돌 결병식에서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이 우리들의 가슴을 울려준다. 우리 당에 있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에 물이 다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틀림없는 신조라고 하고 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이종순 동지의 이야기 들어보자.
1: 돌이켜보면 경비서동지 용도사는 나라의 초대 축신 혼신사옥으로 씁니다. 백두산안에인 삼지연씨 인민들이 선진적인 우려봉사를 받으며 그러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작은 심리를 기울여 일도세 삼지연씨 병원 나라의 제약공업 발전을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며 우리는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사유지 복원사업 인민들 중진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축혀 세워야 한다고. 이것은 단순히 보건부문 앞에 나서는 정책적인 가업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 혁우라고 하신 뜻깊은 그리고 명산 우림장, 복원 산소공장, 평양 치과 위생용품 공장, 평양 제약 비롯하여 복원 부문의 생산 기지들에 대한 적인 현지 지도 또 복원 시설 건설을 지방 발전을 위한 3대 필수 대상 건설의 하나로 정하 나라의 전반적인 복원 진흥을 수반할 시범 시행 건설을 최대로 중시하시는 그 숭고한 의도. 정말이지 그 하나하나의 보건 부문의 물질 기술적 터들을 튼튼히 축성하여 우리 인민들이

0: 이 책이 울려줍니다.
1: 격려하는 총 비서동지께서는 중공을 앞둔 우리 종합병원을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총 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보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추켜세우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과 방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전국의 200여 개 시군에 현대적인 병원들이 일도서게 되면 나라의 보건 토대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평양종합병원은 우리 당이 인도하는 보건혁명의 원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실체로, 보건진흥의 실질적인 첫 출발로 새 시대 국가건설사에 빛나게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궁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소 우리 평양종합병원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뜻깊은 연설에서 평양종합병원은 하나부터 열, 백까지 당에서 통째로 맡아 건설하고 모든 것을 최상급의 수준에서 갖추어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바치려는 깨끗하고도 열렬한 지성의 누적으로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보건 현대화 전략은 중앙병원 건설과 지방병원 건설, 개별적인 보건시설 건설과 전국적인 의료봉사 하부구조 건설을 병행시키고 치료사업과 봉사활동, 인재양성과 과학연구를 병행시켜 나라의 보건 부분을 일시에 들어올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하시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은 보건 현대화에서 중추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단치료중심, 림상연구 및 보급중심, 학술교류중심, 전문가 양성거점으로서 새로 건설되는 전국의 모든 병원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지도와 인적 및 물질기술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보건진흥의 주도자, 선도자, 방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멀리 있는 자식들일수록 더 세심히 마음 쓰시며 지방병원 건설도 우리 당의 제일 가는 수군 사업으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2024년에 있은 지방발전사업협의회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현대적인 보건시설 건설을 지방발전 20승식 정책에 추가하며 무조건 당의 연도에 완공하여 각 지방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 혁명과 시대가 당과 정부에게 부과하는 제1의 임무로 간주할 것이라고 확언하신 인민의 어버이. 역사적인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첫 삽도 뜨시고 흥문진 날리는 지방병원 건설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새기신 헌신의 자욱, 지방병원들을 선진적인 보건시설들로 훌륭히 일도 세워주시려 바치신 그 심혈과 로고에 떠받들려 강동군 병원과 고성시 병원, 령강군 병원이 우리식 보건발전의 활기찬 기세와 향한 전망성을 뚜렷이 보여주며 웅장하게 솟아올랐다. 평천구역 병원 과장 정미성, 구성시 병원 원장 김종철 동지들의 이야기 들어보자.
3: 강동군 병원은 현대적인 지방병원의 첫 실추를 안아하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경연은 청비서 동지의 종육적인 리용도의 손길 아래 눈부시게 일도선 선진적인 의료봉사 기지입니다. 강동군 병원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준공 태풀을 끊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환자 치료와 병원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환자들이 이용하게 될 침대도 손수 눌러보시고 수술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해하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사실의 비품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 쓰시었습니다. 여기에는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과 병원의 의료일꾼들이 높은 우슬로서 국내 인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를 바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오려 있습니다. 못니들 그날의 강국한 당부는 강동군 병원만이 아닌 우리 모든 보건일꾼들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심입니다.
4: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강동군 병원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오 강동군 인민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하신다는 일정적인 연설을 하시고 준공 태풀을 끊으신 감동 깊은 화폭을 배우면서 저희들은

0: 이제 곧 진행하게 될 우리 구성시 병원 준공식에도 격려하는 총비서동님께서 참석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속 기대 간절한 소망을 거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우리 마음속 소원을 헤아려 격려하는 총비서동님께서 몸소 준공식장에 나오셨으니 우리는 꿈결에도 뺏고 싶던 그 일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준공사에 이어 몸소 준공 테이프를 꾸르시는 격리하는 청소동지 전기하신 용상을 우러르며 저는 그때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돌보시느라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우리 구성시민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먼 길을 달려 또다시 찾아오셨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세차게 녹디었습니다. 국급소생실과 린트겐 검사실, 우사실을 비롯한 병원의 여러 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는 구의 안강에는 현대적인 치료 설비들과 의료 봉사 조건이 꾸준히 갖추어진 병원에서 가장 훌륭한 보건 혜택을 받으며 무발 이미고 밝은 모습을 그려보시는 듯 시종 하나씩 미소가 어려졌습니다. 당을 진심으로 받드는 이민의 마음을 제일 제부로 소중히 간직하시고 이민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최상 최대가 되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우리 청부서동지 시기에 그렇듯 뜨거운 사랑의 자국을 거듭거듭 새기신 것입니다.
1: 제시대의 보건혁명, 이름 정령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것을 제일 가는 사명으로 내세우고 역대 초유의 공력을 들여서라도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반드시 꽃피우려는 우리 당만이 결행할 수 있는 거창한 혁명이거니. 그렇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고 있는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민은 가까운 앞날에 가장 선진적이며 현대적인 보건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보건혁명의 새 시대, 지금까지 녹음 구성을 보내드렸습니다.

가요는 우리의 선명인 주체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온갖 시련이 막아서도 위대한 당중앙 혁명에까지 가려는 천만 인민의 철속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15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도입니다. 인민의 수건 실현을 위해서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며 훌륭한 살림짓들을 위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시는 경이하란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수도 평양의 모습은 날을 따라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국가설계처헌국 부원 한철원 동원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권사란 이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사회주의 낙오를 하루빨리 일도세우기 위해서 당제 8차대회가 결정한 중대 사항이며 우리 당이 제일 품을 들여 실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5년간 날의 날마다 더 높이, 더 빨리 솟구쳐온 위대한 우리 국가의 비약적 발전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제일 뚜렷이 안겨두는 곳은 수도의 살림집 건설입니다. 언제인가 당과 정부의 책임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은 자신의 수군 사업이라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자신께서 맡아가자고 한다고 절절한 심중을 터놓으셨습니다. 위대한 오보이의 수군 사업. 바로 이것이 온 나라를 진감시키며 줄기차게 이어진 새 시대 평양 번영기의 고귀한 명함이고, 하늘을 찌르며 장쾌하게 일떠선 수도의 이상 고리들을 떠받든 굳건한 초석이었습니다. 천만 품을 들여 일떠세운 문명의 새 고리들에 평범한 수도 시민들이 입사하고, 보통관 강한 다락식 주택구에 방을 받도록 한 생을 묵묵히 바쳐온 공로자들이 보금자리를 펴게 된 현실도 근로하는 인민들에게 영원한 만복을 안겨주시려는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수군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 수도에 솟아난 새고리들은 하나를 건설해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완벽하게 비상이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시는 경이하란 총비서 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만능의 창조력, 크나큰 헌신이 나온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라고 하면서 국가설계처헌국 처장 림영남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우리 민들에게 50년, 100년 후에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새고리를 안겨주시려 때로는 깊은 밤 당주하면의 집무실에서 흉성안을 지도해 주시고 때로는 현지에서 전경을 보아주시며 하나하나 이끌어주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완공 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주하면의 제8기간에 완강하게 추진하여 온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건축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도 건설자들이 우리 국가의 부흥과 발전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개척자라는 남다른 영광과 긍지를 안고 배가 된 지혜와 열정, 투지로서 인민의 새고리들을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하게 완공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듯 태평양 번영기는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문명한 조건을 안 불도의 심혈과 다 바치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업적으로 빛나는 불멸의 년대기 그 누구도 못 가본 개척의 여정을 그람없이 걸어 고창한 변혁과 실체를 안아올린 가슴벅찬 투쟁기로 빛나고 있습니다.
4: 당중앙연의 제9기 제2차 전원의 결정을 받들고 신양군 신여공장에서 생산 종상하의 덤을 세차게 울려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우선 과업실 운영을 종상화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현대적인 설비들에 정통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과류 작업반과 빵 작업반에서는 원료 배합으로부터 제품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공정을 기술 규정의 여고대로 운영해서 질 높은 사탕 과자들

0: 단나무 율미를 주원료로 하는 특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당이 지방발전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할 일이 많고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식료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평양시 안의 유치원들에서 학령 전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지능 교육 방법들을 적극 다음구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동강구역 릉라 1 유치원에서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 강령에 따른 유치원 교육을 원만히 집행하기 위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교양원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여주는 해보기 수업, 분과 토론회 등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는 한편, 교편물, 다매체 편집물들을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만들어 지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 지원 프로그램 꽃봉오리 3.0을 새로 개발해서 전국의 유치원들에 도입한 창광 유치원에서는 지능 놀이감, 지능 교육 도서 등을 어린이들의 지능 개발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함께 바둑, 주산 교육에도 힘을 놓고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책임졌다는 자각을 지니고 대성구역 삼흥유치원, 룡북유치원의 교양원들은 로봇 모형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지능 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실내 공간들을 꾸림으로써 일상생활 과정이 그대로 지능 교육 과정으로 되도록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위들 속에는 화성구역 화성 3유치원도 있습니다. 이밖에 서성구역 중심 유치원을 비롯한 많은 유치원들에서도 어린이들의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교육 교양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0: 다음, 오스트랄리아에서 마약 남용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25일 이 나라의 한 조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2023년과 2024년에 메탄페타민을 남용한 후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약 1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2024년에만도 메탄페타민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750여 명으로서 그전 시기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소비된 메탄페타민 양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최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국을 떠밀고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의하는 총리소 동지의 빛나는 혁명실록의 갈피갈피에는 앞날의 주인공으로 자라는 후대들을 위해 뜨거운 정을 기울이신 하많은 이야기들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도 제일 좋은 곳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주시려 그처럼 마음쓰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친오버의 사랑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에도
1: 우리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는 그대들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스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운동에 와해 마련된 학생소년 가해 괴한 기지입니다. 일찍이 위대한 스님께서는 동해의 명승지로 소문난 송도원에 소년단 야영소를 건설해 주시고 여러 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어 학생소년들이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도록 그나큰 사랑과 운동을 돌려주셨습니다. 수십 년 전 이곳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야영소 관련해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숭고한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야영소를 훌륭히 개관하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야영소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일도 세워주셨습니다.
0: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소장 최준성 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유명한 명승지에 훌륭히 꾸려져 누구나 오고 싶어하고 오면 떠나고 싶지 않아하는 학생 소년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의 거리를 가보아도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것을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열렬한 후대 사랑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강사 리련정 동무는 말합니다.
2: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의 사업 실패를 여야하시고 야영생들의 일정 계획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의 해수욕을 반영할 때 대한 운종어린 처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사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이 진행된 이후 황월경의 대장관을 이룬 해안관광도시에 남 먼저 가보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한결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로부터 구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송도원 국제선연단 야영소에서 야영생활을 하는 학생 선연들의 심정이야 더 말이 못하겠습니까? 그런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 보시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렇듯 사랑의 자취를 취해주신 것입니다.

0: 유라 같은 사랑에 또 받들려 2025년 여름 성도원 국제선행단 야영소의 야영생들이 온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즐거운 야영의 하루를 보내는 감동 깊은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식용 스키장이 건설되었을 때에는 겨울철 야영도 처지가요 야영생들이 스키도 타게 할때 대하여 가르쳐주시며 그들이 타고 다닐 보수 문제 이르기까지 일일이 해결해 주신 경려하는 아버지 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동해의 명승지에 세계적인 문화 휴양지로 훌륭히 일떠선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우리 학생 선임들을 또다시 불러주셨으니 경려하는 구이의 사랑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무한대한 것입니다.
1: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 이 이야기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도로에도 꽃을 피우실 위대한 어버이의 끝없는 사례를

0: 보도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 측에서는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에 서하신 강령적인 결론에서 사상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시대 발전에 맞는 새로운 과업을 재개하고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회개조 사업을 혁신적으로 해나갈 때 비로소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속적인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이 고귀한 지침은 세 폭의 붉은기가 세차게 휘날릴수록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 동력이 배가 되고 조국 번영의 활로가 더 빨리 열리게 된다는 천리를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3대 혁명의 기친 없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와 함께 전국의 시군들이 영을 쓰며 일어나 지방이 변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실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애하는 종지께서는 혁명 영도의 나날에 나라의 어느 지역 어느 단이나 3대 혁명으로 들끓게 하시려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셨습니다. 3대 혁명으로 들끓는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실 때마다 사상교양 거점부터 먼저 들리시오. 기족 지결은 사상정신력 발동을 하시며 사상사업에도 하나하나 주시고 사상혁명의 단위들을 당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 우리가 처넘치는 공장이라는 한높은 해주시며 나라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정비서였습니다. 사회국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나라 속이 따라 경동 등 대중을 알게하시고 대중의 정을 제거하고 국의 열대를 위한 대주의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벌려나가는 정피서동지의 정력적인 영도는 소대 3대 혁명 키수들을 자리하고 집단적 혁신의 불바람 속에 세계를 준 새로운 시대 속도, 새로운 시대 정신이 창조되게 한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정피서동지의 세련된 용도가 있어 3대 혁명의 기친 없이 혁명진지를 가지며 강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들이 나를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천만인민은 사상기술문화의 새 폭의 붉은기를 더 고세차게 당제 구차대의 기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잡음으로써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겨 이룩할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1: 평안북도의 일꾼자들이 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시장을 벌려 온 결실을 마련했습니다. 선천군에서는 장곡농장의 수십 정부의 논을 양호논판으로 개조한 데이어 팽화무기 보장을 자리에서 흐뭇한 풍경을 마련했습니다. 룡촌은 장성과 읍농장, 독성농, 논판 양호의 시범 단위들로 정하고 이 단위 사이 경험을 고조해서 좋은 경험들을 적극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자기 지역에 맞게 먹이원천을 적극 탐구 동원해서 논판 양호의 소요되는 전량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논판 양호 성과를 믿음직하게 담보했습니다. 운전군 읍농장과 농장에서는 양호의 수시 새끼 먹이를 놓아주고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정책이 높였을 뿐 아니라 이들을 하나같이 튼튼히 키워 풍요한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구장군과 창성군에서도 근의 특성에 맞게 농장을 비롯한 농장 논판 양호 보존들을 만들고 그들에 대한 목장과 사양 과학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농장에서 다른 물고기들이 호시로 드리도록 하면서 올해의 소대에서 다음에 논판 양호 면적을 더 늘리기 위한 실무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0: 전체인민 강제 고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심각하게 떨쳐나서고 있는 속에 자강도와 평안북도 강원도 근로자들이 열 투쟁을 받아주는 전식 선전선동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술단 예술인들과 예술 선전대원들, 도안의 식은 기동예술 선동대원, 예술성과 호소성이 강하고 현장 조건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종목들을 준비해가지고 열정 관찰로 결걸는 주요 건설장들과 기업소 내에서 투쟁과 전제를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도와 강원도 예술 선전대들이 지방발전 정책 실행을 위한 고창한 창조 투쟁이 전인 경공업 공장 건설, 농촌 살인집 건설장 다채로운 종목들로 조동이 실현단이 칭폈습니다. 합참 친근한 어보이, 우리는 조선 사람, 여성 독창 열망을 비롯한 시대의 명곡들로 하는 경제선동은 지방인민들도 시민들과 단 물질문화 생활을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무병무탈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하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 실현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투쟁.

0: 작업반 청년 분조들을 위한 사업을 놓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농촌 용역의 담당인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는 속에 오늘도 온천군 안성농장 청년작업반의 생산건물과 생활건물들이 새로 일떠서 많은 농촌 청년자 청년 분조들의 면모가 일신됐습니다. 남포시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투쟁에서 청년들이 애국적 요리를 발휘하도록 도움이로 겨우는 청년과 청년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적 정치적 지도를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간사를 강하게 내밀 때에 대한 당정책 관철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갈 신심 드높이 힘찬 보물을 내짚은 탄원자들이 쌀로서 어머니 조국을 받드는 애국 청년으로 성장하도록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띄웠습니다. 조직된 안성농장 청년작업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되 시에서는 강력한 건설 역량을 편성하고 이제 보장을 선행시켜 건물과 생활건물 건설을 적극 내밀도록 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며 건설자들은 선진적인 공법을 받아들이고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공사를 질적으로 다그쳤습니다. 시 안의 당 정권 기관들에서 건설 자재와 함께 올해 농사에서부터 대풍을 안아오도록 뜨락도로와 종합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청년작업반에 청년학업과학기술보급실, 침실, 축사 등이 급전이 갖추어짐으로써 농촌 진지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함께 천리마 구역과 와우도 구역 온천군에서 노력적으로 하는 게 보장을 선행시켜 강선 농장 청년 의료화 농장 청년 본조 농장 진조의 생산 건물 생활 건물들을 번듯하게 건설했습니다. 상기술 문화의 혁명수 청년들이 기치를 나가도록 적극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 강서구역 강구구역 농촌 청년 청년작업반 분조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청년회에서는 새로 꾸린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에 대한 보여주기를 의의있게 진행해서 앞선 단을 일반화하며 농촌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에서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포시촌 청년 청년분조원들은 그들을 사회주의 애국 청년자로 감높이 내세워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당의 자랑으로 보답해 나갈 일념한 전야마다의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1: 다음, 우즈베키스탄 경찰이 최근 따슈켄트에서 반마약 작전 과정에 90여 킬로그램의 하시시를 적발하고 두 명의 밀미업자를 체포했습니다. 한편 유니지 안전군은 수세주에서 5명의 마약 밀미업자를 억류하고 많은 코카인과 각성제를 압수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니복숙, 탁승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3년에 창작된 본이 되리겠습니다. 장선을 이마의 고향.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위업이 꼬시는 졸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품을 들여 마련해 주신 귀중한 미천들이 은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매봉산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매봉산 하면 누구나 원산구두공장을 떠올립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공장

0: 안팎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원산 구두 공장. 동네의 한 구도시에 자리 잡은 공장은 그리 크지 않아도 그 어디에나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이 뜨겁게 우려 있습니다.
1: 지금도 저희들은 격려하는 청무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주셨던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격려하는 그리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2월 이웃을 손지지도 하시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의 모양과 맵시, 무게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요해하시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에 대한 가업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그 관철 전경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전경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격려하는 청소 동지께서는 원산 구두 공장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0: 원산 구두 공장 기사장 백영성 동지의 이야기 하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강력한 건설 용량을 보내주신 데 이어 매 건물과 구내 마당, 휴식터의 형성안들을 일일이 지도해 주시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 어버이. 그 손길이요, 공장은 5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전변을 안아왔습니다. 공장 제품 상표인 매봉산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도 우리 가슴을 뜨거이 달궈줍니다.
1: 그때까지 우리 공장 신발 제품의 상표는 광명산이었습니다. 그날 공장을 찾으신 격려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상표 도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신발의 상표를 우리 인민의 높은 지위와 승리를 상징하는 매봉산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0: 매봉산,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금기로 가슴 부풀어 오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오보이의 불같은 일념은 자기들의 작업 현장에도 오려 있다고 하면서 작업반장 박세철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처음으로 우리 공장을 사시었던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사출 작업반에 들리셨을 때 현장에서는 각종 사출기로 구두창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수지 바닥 사출기에 다가가시오 남자 구두창 한 개를 선에 두신 부위께서는 구두창을 좌우탁 운면에 대고 밀어보셨습니다. 일꾼들은 영문을 알 수 없어 서로 얼굴만 마주 보았습니다. 구두의 우문을 풀어주시듯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수지 바닥 사출기로 생산하고 있는 구두창을 보니 바닥 문양의 깊이가 너무 얕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런 구두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다니면 미끄러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발을 생산하면서 바닥 문양의 형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렸지만 그 깊이에 대해서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가요, 바닥 문양 형태와 자재 보상 등에 대해 알아보신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구두 생산에서 양보다 질을 더 중시한다고, 구두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또다시 찾아오시오. 공장 일꾼들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구두에 대한 인민들의 반영을 자주 들어보아야 하며 거기에 민감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생산 계획을 수행하였다고 만세를 부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인답지 못한 태도이라고 일깨워주신 우리 어버이. 훌륭히 꾸려진 공장을 찾으셔서는 공장 일꾼들이 이제는 공장이 생산 정상화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산 정상화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한다고, 생산 정상화는 생산 계획을 일별, 주별, 월별로 계획대 실적이나 숫자상으로 맞춰 놓는다고 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민들의 기호에 맞지 않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지 못하는 제품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생산 정상화라는 개념에는 자기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을 인민들이 적극 선호하고 애호하며 제일 먼저 찾는 제품으로 만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루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셨습니다. 언제나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한 사색과 실천만을 이어가시는 우리 오보이시기에 이렇듯 생산 정상화의 의미를 경제실무적인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인민들의 요구에 견지해서 고듭 새겨주셨던 것입니다. 원산

0: 구두공장 직장장 진성호 동지도 위대한 오보이의 그 사랑을 전합니다.
1: 천지개벽된 공장을 바라보시던 경의하는 성도 동지께서는 신발 제품들이 전시되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선수 걸라보신 여자분들을

0: 그 한 굴레 한 굴레의 신발들에 깃들어 있는 경이하는 총기수 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무게는 그 무엇으로도 잴 수 없습니다. 원산 구두공장 실장 정옥 동지도 경이하는 총기수 동지의 한없는 사랑은 노동자들을 위한 훌륭한 노동 조건과 생활 환경에도 뜨겁게 오려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완전히 일생된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이하는 총기수 동지께서는 문화후생스 설도를 돌아보시면서 노동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쉽게 훌륭히 꾸려진 데 대해 마음내 기뻐하시면서 정업원들을 위한 요리를 차려주시겠다는 온전 깊은 약속을 하여 주셨으며 그날에 하신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바로 여기서 성대한 요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0: 원산 구두공장을 개고난 다음 다시 찾아와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공장의 종업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애하는 총기수 동지.
2: 경애하는 총기수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에 고득 찾아오시어 매복을 단 구두의지를 군수준으로 끌어올리기 구체적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지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매봉산 상표를 단 공장 제품이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경례하는 총기수 동지의 간부를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구이께서 직접 달아준 매봉산 상표가 온 나라에 하겠습니다.
0: 기사장 백명성 동지만이 아니라 원산 구두공장 일꾼 정업원들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매봉산 동룡 이 부름에는 원산 구두공장 노동계 고백에 안긴 총기수 동지의 하늘과 믿음, 인민에 대한 경의의 본심에 세축되어 있습니다. 매봉산 그 불러보 지금까지 이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일혁명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되어 널리 불리워진 혁명가요들의 기초에서 2016년에 창작 형상한 관현악과 남성합창 빨지산 노래 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978년에 창작된 가요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령영화 첫 무장대호에서 있은 이야기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정령의 길은 간과하고 험난해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싸우는 한 길에서 영생하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불굴의 신념, 의지를 깊게 반영합니다.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속조 씀 생활의 먼 길이 부른다. 이 시는 1988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0: 무활의 먼 길이 우리를 부른다. 다정한다. 헤어질 시각은 왔구나. 조국 땅으로 멀리 서해안으로 다시는 수업종 소리에 모여앉지 못하리. 저마다 걸어갈 생활의 길은 이 저녁 우리가 둘러선 이 식탁처럼 둥글지 않거니 말해줄 수 없구나. 언제 다시 만나리다고. 청춘 시절에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구나. 한생을 고로 다 못 갈 수도 있으리 명심하자. 뜻은 하늘의 별을 따려 하건만 그 별은 멀고 삶은 길지 않다는 것을. 하게 벗더라. 심장이 뜨거울 때 다우쳐 걷고 짬없이 살자. 힘겹고 괴로운 그 모든 순간을 넘어설 때 우리 두 손으로 따리라 하늘의 별도. 헤어짐은 오래고 상봉은 기약할 수 없어도 생활의 길은 평행선이 아니기에 우리 서로 만날이 그 어느 교차점에서 조국의 성취라고 우정의 변함없다면 작별의 손수건은 없어도 좋다. 굳게 손잡아 흔들고 웃으며 떠나자. 나이는 어려도 심장은 어리지 않거니 삶의 첫 자욱을 크게 내딛자. 벗들아 부르자 상봉의 노래를. 어디서나 불같이 뜨겁고 총창처럼 곧게 살자. 그리고 생을 바쳐야 한다면 용사답게 쓰러지자. 생활의 비겁한 도주자에겐 상봉이란 없으리.
1: 지금까지 1988년에 창작된 시 생활의 먼 길이 부른다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방송은 윤희곤이었습니다.